0: No!
1: Nie!
2: 정말 안 돼!
3: 두와이 은하!
4: No!
1: 하일!
0: 허 원헌!
5: No!
6: 예팡워!
1: No!
0: 가죠!
4: No!
2: 나인! 안 돼!
1: 알람!
6: 허네!
1: No!
0: No! 샤퀸의 모!
4: 은하!
3: 따따하이!
6: 넷!
5: 예팡워!
4: 나이!
5: 권카이!
2: 나인!